0: 오빠 세상과 우리
1: 이라이안 이츠리고 가라 비타르테안 고스타투 구레 아리 무시칼라레키
0: 나도 수이다 차이오 바테기
1: Jarri gurekin harremanetan, arraio.eus.
0: Arraio irratia.
1: Zure udarako konpainia.